0: 목격 프로시 지니어 2023 다이렉 구립 디센 드리프 플라넷 150 구립 패싱 파일렛 1623 포메이션 노벤버
1: 지니어 2023 석기 아프로치 런웨이 34렉스 엑셉터 아이리스 런웨이 34렉스 아프로치 크리아 더 비아스 1 망고 아라이버 멘틴 사이트 레벨 150
0: 런웨이 34렉스 클리어드 아이리스 런웨이 34렉스 3 망고 아라이버 Expect correction, maintain flight 150, Junior 203.
1: Junior 203, expect IRS runway 34 left approach.
0: Expect IRS 34 left approach, Junior 203.
2: Yes, confirm standby approach clearance, expect IRS runway 34 left approach.

0: 谢谢。11175 right heading 200。
1: Right heading 200 대비 1175.
0: 谢谢. 11175 contact Tokyo radar 120.2.
1: Tokyo radar 120.2 대비 1175 good day.
0: 네.

0: 95 95 주간 토크 아프로치 스페셜 지장 기랑 배반 6 렉스 그라비아 스포크 골 파라이바 95 주간 리스라 디렉토 카시오 디사멘 10 6000-3003
1: Oripon 8428 contact radar 120-2.
2: Contact radar 120-2 Oripon 8428.